0: 将刚刚呢首歌送翻俾头先打嚟嘅李爷爷啦，就系郑婷嘅《月儿弯弯照九州》。跟住咧，电话嘅另外一边咧就系有阿思文嘅。你好，阿思文。
1: 系你好。
0: 系思文，咁系有咩心事想同我哋分享啊？
1: 哦，冇啊，我啱啱同我玫瑰讲。